갖다 주거든. 나한테 갖다 주는다. 나한테 가야 돼. 아, 그래서 듣다. 그래서 듣다. 갖다 주거든. 나한테 갖다 주는다. 나한테 가야 돼. 그래서 듣다. 그래서 듣다. 갖다 주거든. 나한테 갖다 주는다. 나한테 가야 돼. 다 그래서 듣다.